0: 토마인이 유 와르슬리야 아니 총고 당고디 거다 아니 말이 담바 실레 삼디 아니 어 총고 거나
1: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0: 제네다 좀된데 런이 아니 침내 침에 봐 저도 총네 런중국 관에다 냐버 좀거나 되네니 이 코롱아데 귀신 오디네 알아서 봐 지 코롱아데도 제제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이신건도 주니 지들에게 사네다 저도 중세 가다 좀된데 담바런이다 아니 콩 코 또디디
1: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o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0: That's the name. Chinese water should be there. Any, because casual. 뒤에 애는 라랭 거리디 애는 거리 가서 우리 결혼주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좀더 달려 걸로 쉬고 쉬고 쉬고 이제 도스는 좀 더 내가 막 잡아 넘기 넘기 아니 방라 두두 세월에 쓰는 소화자단 두스 세월에 잡아 되는 시키고래 따와 되는 시키고래 쓰네 나와 되지 대디 막 좀 더 내가 막 그도 그도 막 걸로 넘기 넘기 넘기 쓰네 도스는다 뒤에 너다니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를 나한테 차버래. 쟤네다, 대단 쉽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 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댐바실이야, 댐바시, 남샤디, 시에베 터네, 다, 라링깨인 루타네, 아니, 장소 소중한 걸 남고 터네, 다, 뇌야지, 송유아래. 다, 텔라, 터머라이니, 가시고를 그게 신의 두야지다 대내인의 상동 두야지 제다 신의 두야들이야 신의 그게 심 뜻이거든요 바도 중에 소디 친구 친구지 자 대내인도 지 괴변년 볼이야 처마인의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아 다가는 신기인의 Any midwa Kasura, Rang Lu Ne Pa any, she penasikinu Kong of things at the wood. She didn't make Makomia the Yeti, and that Gravenian Bukhari Sari. Dene any, Migne Patri, Midugwe, that Kingu Pa, that Chavish Patri, yeah, two do, Jenny, yeah, two do you lose an egalegal, any Migne Tarta Tartanga. Migne Minsum Taja, the river Tamuja said to me, do sin that. 미디어로 순야 되기 지면이부터 지식이었어요. 작은 의식이 운동이야. 아니 미니 미국 운동 딱 짱짱이야.

0: of the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but they feel that the same argu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world of internal experience as well. These are known as the Yogacara Madhyamaka school. However, other Madhyamaka school, they feel that trying to discriminate between the, insofar as understanding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is concerned, there's making a discrimination between the nature of the external world and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is unhelpful. One must,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reality, one must negate intrinsic existence equally and categorically. And so they argue that one of the underlying premises for the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is their belief that the no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presupposes a notion of indivisible atom or indivisible particles, which must be the ultimate constitutive elemental kind of matter, which then acts as a basis and then can explain the reality of the objective world. And since they argue that the concept of this indivisible atom is untenable, therefore one must also reject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material world. So the Madhyamakas argue that one can use the same argument to negate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of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s well, because in order to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consciousness or mind, one must also presuppose the possibility of believing in some kind of indivisible moment of consciousness, a moment of cognition. However, cognition and consciousness and subject can only be made sense in terms of a continuum of cognition, in terms of a process. And therefore, given that it is only on the basis of a process or a continuum that one can conceive, have the concept of cognition or consciousness, therefore even the intern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cognition is also devoid of substantial reality. And furthermore, by extending this reasoning across categorically, both across the world of external world of matter and intern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cognition, the Madhyamakas argue that one will be able to undermine the basis for the arisals of attachment both to the external world and at the same time to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s well.
1: 코랑도 모여지네 담바베 주주지 다시 로스로 처음으로 모여지네 지 담바베 주주지 다 매대바 내식 통일을 자네 아니 그게 유트라를 미비 차단 지야 되려야 딱고 넣어야지 다 로당 또 생발해.
0: So when you reflect upon this Madhyamaka idea of how all things and events, all phenomena are devoid of a substantial existence, substantial reality, then this idea will have an impact upon your sort of emotional sort of engagement with the objects, and thus will decrease the force of your attachment or aversion to the world.
1: That then, the umabe that gigan chamo, ane bango pa ko lu zhu ge. 어 전에 망구지다 이게 말해. 루루 사이 토요체. 다 전화로는 숨처럼 생에 다 안들비 가서 주산다. 어 아니 저 로그 보고 요이나. 전자 가다 지난에다 다 들리기다 가서 우리 그게 사이 토베 망구에 나네. 다 싸워시르기. 마 고모마 짱이 주산에 네, 로빈 산재 장기, 싸우시러 군대 봐. 산재 장, 고랑 그 차이네, 막, 따셔봐. 묻어버리듯 자, 딘제. 다 묻어버리던 자셔봐, 딘제라, 로빈 랭댕기, 아니, 싸우시러 군대 봐. 아니, 내가 싫어졌는데. 내가 싫어졌는데, 막, 자, 이제 자네, 산재 장기, 아니, 막, 싸우시러 군대 봐. 턴, 자, 이제 자네, 산재 장, 막, 숭셔봐. 아니, 숭당 가셔봐야, 랭댕기다, 견주나이 말이야. 랭댕이 견판. 딴 랭댕이 되게, 견주 나셔봐, 델레야, 치수, 반전, 다외, 야마치 가서 그래. 심주 나, 러브, 다, 가서, 나와 자외, 다, 사우시로 군대가 특세, 쟈니, 늦자네, 사제장이 송셔봐, 델레야, 러브 랭댕이 견판만 나온디, 아니, 견죽, 민죽, 가서 그래. 그게 다, 짜바샤나요. 다, 니 짜바나베 그돌이야, 아니, 지 캐버를 쳐보지 가르쳐야 할 수가 있나? 가서 우리 편에 지다 가다 치다 나게 쳐 가다 가인에 최전 둘지기 삼매 둘지 투나와이 다 매버지 세워 터임이야. 대안에 산재장에 전에 다 쉐바텔레야 가다 지 탄여도여 랑생 다 유연아 그다 랑생 유연아 따든세는 니구요아래 따든세는 미니버 되게 탄여도 랑생이 두매버지 땡겨아래. 자, 드디어 인디산에, 탄여도의 랑생이 머조수구요 아래. 너는 가랑도가 강나와 내가, 그 텐딩이 여버 짓는 게요 아래, 이내 텐딩이 둘 매듭이지, 다, 그 타쳐버. 텐딩이 둘이잖아? 쟤 인디산에 이과하신 버리디, 딱 그, 니아메도, 낭산 대이머 쓴버리, 쟤 친절을, 아니, 그 니아메드이지 차대기요 아래. 러블 랭댕이 공발이야, 낭섬 대머슴바 파지 짜야 지 낭섬 대머슴바 짜섬 지기 그 다 다 단담 지지 가라 배지 누구에서 말해 쟤네다 빼는 거 안서 미슬러니 미슬러도 낭섬 지기 미 포모 지기 미 예드 예드 매진 타니 뭐 무장도 샤프고요 아래 이네다 미사를 가봤어 버려서 봐도 쓰자베 이나 미 신신이 하게 말해 러벨 랜딩이 화나랑게 아니 이긴 남자 씨바티 아니 강사 센시레이션 로빌린데 중요하다. 자 드레이메 이르산에 로빌랭댕게 나란돌이야 강 그게 나야 텐딩네 그 예배시 나한테 태상시 찬여도 유해대로 중요하다. 자 드레이메 이르산에 아니 수소 시당한게다 최강단 재직 참아대 찬여도라서 제기 미싱에 뛰기 스윙르산에 랑세 나올 때디 로인 말이야. 랑세 나올 때디 초인 말이야. 최시바 중요하다. 로빈 랭댕이 랑젠 세기시바 인두산에 타녀 랑젠디 세기시바 인두산에 아니 랑젠 나올을 때디 모츠시바 중요하다. 진제 인두 최전 수소 두지기 삼아 튼난도 다 용기야마 니니 바라리야. 어떤 니기 타네 아니 캐바지 타는도 와. 진제 인바 인두산에 다 조조도 나가르샤 타녀도 랑젠 세기시겐시다 미싱이지 니차. 다 타녀도 나서 해기 미싱에 뛰기 아니 산재 장기 마치 가서 그래 싸우시러 군 저마 경인 주산에 또 태외관에마 숨셔버시 싸우시러 한게 타와도 숨고요 아래 다시 땡지시로 한면 숨어 가서 타와 장자 숨대겠지 순진부들랑 숨대겠지 산재 장기 고마 다가라는 시신마 숨대겠지 자다 랭댕기 에디 저시로 되면 그 돌라 다시 땡지로 마치 안에 숨대버지 뭐고 정한대기도 와 자 땡지기에 다 타네, 아니 타네, 찍리야다, 처신에 그게 댄시, 댄시 때에,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랑사 나와도 되지, 머추에, 시에베, 추순 삼에 두베, 아니 댄시 드리스송네, 달라 럼규당, 랑왕의 댄시 사지, 아다 추순 랑왕도 두베, 아니 가서 우리 다 댄시 드리스송네 하지 믿으자네, 근데 시에겐 달라 나 낭세기, 아니 럼규의 댄시 시에시네, 우머 럼규로 사지. 아니, 타녀도 여러 세기 미십을 세, 아니, 또, 남이 두 명이 되지 않아? 순식권에 또 막 두 명이 되라? 탄주어 사지, 시세. 见得到。

0: 아 유에 동에레 사제가 소화대와 다디 타르 그베 듄웅에 드니지 미드산에 가다이니 유에 동에 시비와레 유에 동에레야 마란조 달로 장구이와레 이나야 대상시 타바테니기 가서 타바테니기 아니 동에 그게 가서 동에 삼이하게 로 또 드려야 말해 나 타바테니기 년년기 그다 에너지 동에 고미하게 또 또디 누지드네 되자 누지게 동에 쓰자네 카산도 로스 가면 좋은 시리 머리과 센 간다 랑도 내가 뭐뭐도 마세베 치기로도 진행하게 로 진제치기 차요 로 진제치기 샤완다 예버지 이지절이야 다 간다 그도 있는 논주지 용대야지 논주 뒤에 때문에 강에서 그도 있는 차례야지 그 용대도 자, 이제 싸워 누지기 등에지 못쳐라 지금 누지기 등에다 탄도 죽나? 애는 타바 되니 그러디 쭉 내고도 와, 와. 자, 이제 이 말이 되잖아요. 셰, 변하시 등에지 등에 쌈 쌈바이나 증언들 리듬 탐나. 애다 내가 쭉 대화 가르쳐서 형들이 하래. 다른 시기들 가서 우리 그 소화 등에래, 뭐 소화 대화래 이 순이 애니 지금 소화 땅용 전도니야, 이 시기, 3대 10의 연세기. 아? 그냥 가서 그러면, 직접이 띵인지 든들 때네. 아니, 지라가 나빠지니까 남 든들 때네. 3대 10의, 3대 10의, 아니, 다른 시기, 숨이, 내 시들 돼야 돼. 싸러 온 것도 제발 이나? 사와 대화를 시틀게요. 자, 땅 원하라. 뉴모 마세보도 다 집어치면도 3대 로영양래야, 누지기도나 사보도.
1: So when we speak of, cultivating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uffering. Here we are not talking about sufferings which are very obvious to us as painful experiences. There is no need to cultivate the wish to be free from such sufferings. Even the animals have this natural wish to be free of painful experiences. So what that's not the level of suffering that we are concerned with here. There is, however, a second level of suffering which is known as the suffering of change, which are conventionally recognized as pleasurable sensations. However, they have a tendency to culminate, if you persist in their experience, in dissatisfaction and unsatisfactory or in fact painful experiences as well. And of course we need to cultivate the wish or desire to gain freedom from these a second level of suffering as well. However, this is not the most important understanding of suffer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understanding of suffering that is relevant here is the third level of suffering, known as the suffering of conditioning. And we spoke about this yesterday briefly, how our very fact of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and control of karma and mental afflictions is ultimately a form of suffering. So we spoke how under the domination of ignorance is a form of suffering, because we spoke about how so long as we remain enslaved by this ignorance, this erroneous belief, and then there is no room for a lasting joy or happiness, and also it opens up oneself to all kind of problems. And therefore, the very fact of our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and control of ignorance, which is an erroneous belief, is a form of suffering. So it is this level of suffering that we need to understand and then cultivate a strong wish to gain freedom from this suffering of conditioning, conditioned existence, because freedom from the first level of suffering can be attained to some degree even by humans and celestial beings when they attain higher rebirths. And also the freedom from the second level of suffering can be attained by other sentient beings. For example, through mundane or worldly meditative absorptions, one can attain such states as the four form states and four formless states, where particularly the four formless states, where and the fourth level of form

파바실에 벌어진 게 있으면 쓰러워서는, 자, 가라지에도 아야 배가 태어나다가, 빠져버리는 것만 많아서, 그동안 제가 파바실에 벌어진 것도 이제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것도 벌어진 我们就是把他们这帮人，从我们到这里去，那真的，那时候就觉得像那帮人全部都是那种人，那个嘛，那么，你有什么不顺眼的事情，像那种的，你有什么不顺眼的事情，那啥子，那这个怎么解释？解释没有什么，那后头就晚上的时候，那电商，电商把这些毛主席那些人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全部都上台，
노르버드는 뭐 이거라서 주제 중간에 하나 어디로 또 맞고 좀 이제 리 좀 내내 되게 봐도 좀 아무도 선제 이제 아주 와서 봐서 봐 좀 말아 말아 한다 왜 가지 이제 배 배다 보다 제자 배지도 말아서 봐 좀 뭐 말아 말아 저도 내가 맞지 이제 병도 대방 我正在这里说中间的人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间也就把他们的房
就这些光天的嘛，我就中间的给大家嘛，到中间的给钱的嘛，做的这个工作，这当然嘛，我就中间的给大家嘛，到中间的给钱的嘛，做的这个工作，老早的俺就是白天吧，那么随便的你们那个时间去，什么那什么间都都远都吧，俺那几把我那几把我这些，这些把我做这些把我做这些，这些忙人把我做这些，真的，那么这些面对些面面，那他们这些方面就是我什么就做到吧，大把些什么就不管了嘛，每年俺这边说这些，然后到他什么间才来吧，有时间这些什么地方还有时间了，这把就我们这边生意不是这些了，老早看的就是把什么那什么间，老早看的就是把什么。现在这些就那点就三八线没加倍这些啊，就看他们这些就刚说多这些，啊，就马上这些人就是别的，就三八线没加倍这些罗阳什么就什么，我跑来没得把怎么怎么找我，这来没得把怎么怎么找我，说来没得把怎么怎么找我，这些那那那那那，说来没得把怎么怎么找我，这些那些怎么了这些，跑来没得把怎么，啊，就身边怎么怎么闹的这些，那么怎么什么，看没得把怎么怎么着，谁也说那么些没得了，我就猜错了嘛，没没接着。啊，就这些工作是吧？到吃着些，能给些送啊？那我你妈的，就是把那些那么老多，春天这些干的吧，这些那么大人都都不抢到。我给叫他们，啊，真的真的，我给叫到时候送到时候就不能给些送啊？那你们这些是吧？春天那么老多，春天这些干的吧，就。一点就是把看来也没得把，就没把这些送那么地方多呢。啊，那不就天送完了，我们也没就了。就提醒我们都天不送不送，白天一下把到八成，就嘛就嘛。现在在今年嘛，那么差不多到白天一下把到我们这个这些人，天天白天不就把这些家伙。一下别听不懂说把戏，看我送把灯也听不懂说把马戏，没有什么的。也是啊，那马拉做了这个这个动作，拉住气怎么都听不懂，把台怎么都听不懂，怎么都听不懂说话，没吧？台怎么就这了？这当然提醒一下吧，那听那他妈没吧？都这个都不到中间的了，真的嘛？那就是中间的也忙，没这个什么了，他们也去那么了，就把就把那瞬间看那他的刀子对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把就把他先把他中间的这个他把他就看过去的，你懂吗？那他就看过去的，这个忙没对，那就他妈了，他们也去了，都那么就把就把那瞬间看那他的刀。这些吧，大太阳，大把这些鸡巴就啊，中啊，大气拉什么，中啊，大气拉什么。就这个嘛，这些啊，就要忙呗，就要干些他妈啦，他们就要那种那么就吧，就往那种就上班上班钱不出的那他妈反正他妈，现在晚上他妈的啊，中点那种就上班上班钱不出的，也上街几个男人过，结巴嘛也上街几个给别打吧，结巴嘛一些啊，就往上街不打他妈了，你给我结清啊，上街不打他妈给别打吧，他基本就上班上班钱不出的，就啊，啊就看他就那不都是这些吧，他身边的吧，就他妈你把就啊，他呢，你这边见到啊，就等你听下边这一点，他就我身边这他妈就上街不打他妈把结清。都读吧，就是这些些些，啊，就玩就三八，三八就玩三零，大多都些就把那东西，瞬间都些就把嘛也，瞬间都读一些把嘛也，说读一些把嘛也，啊，读读一些就把没具备几个了哇，对了吧，就玩就三八，三八就玩包子大家，说实话，读一些把当初也没把养这些没具备，就当年这些也没把那养，就我们就老得劲，然后就玩干的，就三八三八就玩的，说实话，读就那些第一三个都读三八就什么这样读，怎么了，说什么还说什么具备，就那干的，说啥没把了。有些就那样，等于是大家都做点把了，就些什么钱多，就把大叔什么都把干了，什么就些了，对这些钱来了，就这什么小家老板说没得，什么也办没什么钱了，对面那这里你上面就那么大的，谁当不了先把。
请到我的鞋吧，那么几圈，那么几样的帮我来讲，就买一把，那么他这没些东西，像人家中间这一个，这他妈的这个高中都，啊，就这些，那么多什么啊，这些下面刚刚买帮我，他妈都不知道，他妈都不看见别缺的，他，缺的看人家嘛，这些下面缺，这看人家这些嘛，这个高中不让中间的，老早他妈的就一个就说，中间的大概中间的，也什么都他妈看的，这些下边看了，买帮我都不知道，他妈都不看的，别缺的看也没几把那说。 因为下边这边缺的，看样嘛，今年老多的，这都是下边，嗯，下边缺的，看样嘛，把它做，把它放进去，把嘛，再把等你，从头嘛，就这么些天天，缺，就是天天缺，这样嘛，缺嘛，再把样嘛，那边的多，那些的都是怕别看上了嘛，对嘛，这些都这边的，总的看到把它做的，嗯，一般嘛，一般看到那些，总是多的，不是这些看嘛，对，那不是，人家都看嘛，这边的，一般嘛，一般嘛。 那这些的来说，那些不买帮忙，很多今年买了几个，说把东西买了，都把什么买了，东西这些不买了，就不买了，这些的，东西不买了，也多，这些的，那些不买，等于都不买嘛，这边的这边的这边，那些不买，那些不买，这些工作怎么点？你看到，啊，主要的就不买，就不买，很多工作没接，他们这里没接，他们也看完了就。 现在怎么办？可能就那那车就不是在外头弄来，现在了，这些人打麻将的多呢，现在来说弄的全部钱嘛，都他们把他们把这些都，这些就上街了嘛就，这些现在了就上街，嗯，也全他妈上街，全部是什么的，那上街也全在他们把这些上面准备起来，人家上街个全那么些，他们那边都已经都他们都到，已经都去准备了，他们现在是什么都就说，现在就那么多的，这些东西那些人也是不买这个的，他们都去把这些把出来嘛，就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嘛，出来
드리고 또 문제 삼으냐 얘라도 되니라도 좀 해줘라 좀 좀 하고 좀 가서 좀 해줘라 좀 내가 더 말하지 이 질문도 되는지 지원 등이 문제 나게 되지 지원 문제 같은 거 문제 생기면 제가 말하는 게 너무나 좋아 아야 되지 내가 가는 거 아니지 지원이 되지 미쳐야 돼 가야 어디 무슨 내가 내지 지원 하셔야 되지 내가 내가 되지 지원 등이 문제 나게 되지 지원 문제 같은 거 문제 삼으냐 얘라도 좀 해줘라 좀 내가 좀 하고 좀 가서 좀 해줘라 좀 좀 내한테 제가 다 말아도 되지 않나 맞아 맞아 치마와 되냐만도 보다 개치 머리고 소문이 났으니 말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말아도 내가 되지 않을까 치마와 되기도 집에 저 내가 하니 맞아 맞아 되지 치마와 되지 무슨 내가 안 가다 말아도 되긴 저도 맞아 저도 마디 내만도 보다 개로 좀 많이 더 많이 더 생이 말아도 그러지 않는데 내 말아도 되지 되지 나라도 맞아 되지 맞지 내가 맞아 맞아 더 맞아 맞아 내가 내가 좀 마디 내만도 다 개로 좀 많이 더 많이 더 맞아 아디네 데도 좀 가져 나왔네 가서 좀 가서 좀 가져 나왔네 이제 이제 바로 좀 가서 가지고 산행지 이제 좀 한번 매번 좀 하는 게 좀 이제 좀 이제 나도 좀 잡아 좀 봐라 아 자주 내가 다 되면 다 내가 다 좀 바운이 좀 있으면 좀 내가 좀 내가 이제 가서 되니 뭔가 이라 좀 많이 더 많이 됐으니 뭐 이제나 이제 제가 달아 이제 뭐 내가 좀 많이 좀 매번 봐라 내가 많이 좀 많이 좀 하지 내가 내가 많이 좀 매번 봐라 내가 바시 좀 믿음 알아서 좀 내가 다 바로 되지 그래서 이제 잡아야 돼 이제 바로 좀 알아서 좀 산지 하면 내가 내가 내가 저 내가 이제 바로 좀 그렇게 내가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잡아 내가 좀 알아서 먼저 산지 하면 이제 내가 가는 거 이제 그냥 이제 먼저 좀 내가 다 봐. 아, 바로 좀 이제 좀 가는 거 이제 내가 다 해야 신 그거 봐 너무 좋으시 해서 나도 이제 좀 봐. 내가 어디 이제 이제 나 가지고 신 그거 봐 너무 신 그거 봐 너무 신 좀 하네. 그거 봐 제가 아마 해 봐. 이제 좀 이제 이제 나 신 거 봐. 제가 봐. 좀 이제 좀 봐. 좀 봐. 좀 봐. 좀 봐. 좀 지라면에 봤으면